10-6-0-0-0-2-8. This is the remix. King of Power 016. 나가 먼저 떠올랐었네. 들은다 먼저 떠올네. 박대박소 부문 아리 옆에 보내 뭐 합벌이야. 들은다 먼저 떠올랐었네. 전날 똘띠 8.